한하를 향해 나아가 제33일 가장 아름다운 변경도로 길림 신강 두 곳 쌍방향 자가운전 활동 마무리 시기 훈촌시 방천촌에서 거행됐습니다. G12 훈촌 울란호투 고속도로 방천 훈촌 구간 건설 일꾼들은 가을철 시공 황금기를 다잡고 대상 건설 진척을 전력으로 추동하고 있습니다.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만리 국도를 달리며 한마음으로 산하를 향해 나아가 G331 가장 아름다운 변경도로 길림 신강 두 곳 쌍방향 자가운전 활동 마무리 시기 그늘의 훈촌시 방천촌에서 거행됐습니다. 길림 신강 두성 자치구의 문화관광 부문 대표 자가운전 차대 성원들이 도만강변에 모여 만리에 걸친 이번 변경 자가운전 여행이 원만하게 마무리되는 순간을 함께 목격했습니다. 의식 당일 방천촌은 열기로 차넘쳤습니다. 연변특색 무용이 활동에 막을 열었고 두 지역 대표들이 차례로 축사를 전하고 서로 축복의 뜻을 담은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자동차 동호인 대표들은 차량 행렬 깃발에 서명하며 기념사진을 남겼고 기념패를 수령하고 함께 사진을 찍으며 방천에서 만난 잊지 못할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G331은 지리적 의의에서의 경관 도로일 뿐만 아니라 길림 신강 두 지역을 연결하는 우정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연변의 다섯 개 변경 현시가 모두 이 도로를 통해 연결되어 있으며 풍경구와 대외개방 통상구가 구슬을 꿰듯 하나로 이어져 길림 변경 풍모와 민족 풍정을 보여주는 핵심 문화관광 회랑입니다. 차량 행렬은 G331 연변 구간을 달리며 변경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몰입식으로 민속의 매력을 깊이 체험하면서 가는 곳마다 전진하고 가는 곳마다 선전 보급해 도마하는 사람들이 연변을 알고 찾아오며 사랑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길림 신강 두성 자치구의 문화관광 부문이 각각 자가운전 차대를 조직해 길림 지반과 신강 알타이에서 각각 출발한 뒤 G331 국도를 따라 서로를 향해 이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두 지역은 G331 국도 연선의 문화관광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변경 자가운전 문화관광 브랜드를 널리 알리며 길림과 신강 두 지역을 넘는 문화관광 협동 연동을 심화했습니다. 만리 국도를 달리며 한남으로 산하를 향해 나아가 G331 가장 아름다운 변경도로 길림 신강 두 곳 쌍방향 자가운전 활동은 자가운전 애호가들이 G331 연변 구간의 변경 풍경과 민속 풍정을 깊이 체험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연변 G331 연선 문화관광 자원을 가을청 선전해 방천촌, 도만강 변경 풍경 등 연변 풍경구의 지명도를 높여 길림 신강 두 지역의 자가운전 여행 애호가들에게 교류 플랫폼을 마련해 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을철 시공 황금기를 다잡고도 G12 훈촌 울란호투 고속도로 당천 훈촌 구간 건설 일꾼들은 유리한 조건을 적극 활용해 대상 건설 진척을 전력으로 다그치고 있습니다. G12 훈촌 울란호투 고속도로 방천 훈촌 구간 공사 작업구간 시공 현장에서 각종 시공 장비와 대형 운송 차량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G12 훈촌 울란호투 고속도로 방천 훈촌 구간은 국가 14차 5개년 계획 흥변부민 견강 안전공고의 관건적인 교통공정입니다. 그중 공사 작업 구간은 총 길이가 13.2km로 남쪽 대두천에서 시작해 북쪽 맹령까지 이어지며 경신진과 반석진의 3개 행정촌을 가로지납니다. 대상은 두만강과 잇따에 있고 동부 호랑이 표범 국가공원과 두만강 국가삼림공원을 관통하며 국가급 자연보호구에 위치해 있어 시공 임무가 무겁고 생태환경 보호 표준도 엄격합니다. 대상부에서는 시공 기일을 역배치하고 주의도를 걸고 작업하며 자원 배치를 최소화하고 24시간 중단 없이 시공하면서 황금 시공기를 단단히 다잡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은 세멘트 말뚝 16만 미터, 말뚝 기초 158개를 완수했고 교과 기둥 첫 공정도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또 주최구역 벌목과 경작지 표층 정리 작업을 전부 마무리됐고, 연약토 굴착 및 취환 매립은 80%, T형보 제작량은 90%, 박스 암거 제작은 67% 완성됐으며, 세계 박스 암거는 이미 설치를 마쳤습니다. 소식입니다. 올드로 훈촌시에서는 문화기증 보급 문화혜민 공정을 착실히 추진하고 훈촌혜란 문화예술봉사유한회사를 조직해 향진촌 마을에서 년간 총 23회 공연을 완료해 완성률을 100% 달성했습니다. 그중 변경촌에서 16회, 빈곤해탈촌에서 7회 공연을 진행해 성주 지정 공영 임무를 원만히 완수했으며 문화혜민 공정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훈촌시 문화기층 보급 문화혜민 공정은 선으로 영안진, 경신진, 밀강향, 하담은향, 양포만족향, 삼가자만족향 등 6개 향진에 진입해 23개 행정촌을 피복했습니다. 공연 절목에는 조선족, 만족 등 민족문화 요소가 융합됐으며 내용은 건전하고 진취적이며 시대적 특색이 뚜렷했습니다. 또 중화의 우수 전통 문화를 계속 발행하는 데 중점을 두는 한편 훈촌의 다민족 집고 및 변경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돌출하면서 우수한 문예 절목을 변경촌, 빈곤 해탈촌 군중들의 집문 앞까지 전달해 기층 군중들의 정신문화 생활을 풍부하게 함으로써 흥변도민의 문화 역량을 결집했습니다. 이와 함께 G331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의 문화 관광 융합 발전과 연계해 훈촌 변경 문화 관광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높였습니다. 앞으로 훈촌시에서는 공연대학 건설과 내용 심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문화기층 보급 문화혜민 공정의 질적 향상과 증효를 추동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 투쟁을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추진하고 단서 레번 경로를 가열책 넓히며 군중 예방, 군중 치망을 촘촘히 하고자 연일 양포 변경파출소에서는 관할 구역에 실제 입각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방위적이고 다각도로 집중 선전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전민이 참여하고 폭력배 악세력 범죄를 공동으로 타격하는 농후한 분위기를 전력으로 조성했습니다. 진지 선전을 잘하는 기초상에서 양포 변경파출소에서는 민경을 조직해 군중들의 집에 진입해 집집마다 선전장을 발급하며 군중을 대상으로 고발 범위, 장려 정책과 보호 조치를 선전 강연하고 전형적 사례와 결부해 사건으로 법을 해석함으로써 모두가 법에 의거해 이성적으로 요구를 표달하도록 인도하고 폭력배 악세력 관련 및 각종 위법 범죄 단서를 적극 고발, 적발하도록 권장했습니다. 민경들은 또 관할 구역 경민 위챗 채팅 그룹, 촌사업 채팅 그룹 등 온라인 플랫폼에 의탁해 관련 정책 해독을 제때에 전달하고 민경을 배치해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군중의 자문에 호응하게 함으로써 선전 내용의 정밀 송달, 고발 경로의 원활함을 확보해 선전의 시효성과 복사면을 효과적으로 확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촌시 당위 통전부는 그날의 훈촌시 위생건강국과 연합으로 2026년 의료 하향 활동을 전개해 변경마을 주민들의 진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의료 혜택 봉사의 마지막 1km를 개통했습니다. 삼가자 만족향 사타자촌 활동 현장에서 의료인원은 초민들에게 여러 가지 무료 기초 건강검진 사항을 제공하고 흔한 질환과 만성병 문진 진료를 세심하게 전개하며 전문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현장에서 건강 선전 책자와 상용 가정약품을 발급해 군중들의 가정용 약품 수요를 해결했습니다. 이번 의료 하향 활동은 중점적으로 향진 귀국 화교, 화교 가족, 해외 로무 가정에 류제된 로인, 아동 및 기타 진료가 필요한 기층 군중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무료 기본 진료, 건강 검진 및 위생 지식 보급 봉사를 제공해 모두의 획득감과 행복감을 높였습니다. 다음. 그날의 훈촌시 제육소학교 당원, 단원교사 및 소선대원 대표들은 훈촌시 제1실험소학교에 진입해 공동으로 학교 간 교류 실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활동에서 훈촌시 제육소학교 사생들은 도보 연학의 방식으로 훈촌시 제1실험소학교에 도착해 문화회랑 홍성교 체험관을 참관하며 다원적 문화의 매력을 몰입식으로 느꼈습니다. 미식 실천 환절에서는 두 학교 학생들이 함께 조우를 편성해 협력하면서 김밥을 만들었고 노동을 통해 우정을 돈독히 했습니다. 또한 제육소학교 학생들은 제1실험소학교 학생들에게 경극건보와 서예를 융합한 맞춤형 부채를 선물해 국수를 매개로 문화 상호 교류의 우정 교량을 구축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말리국도를달리며한마음으로산하를향해나아가G331가장아름다운변경도로길림신강두곳쌍방향자가운전활동마무리식이珲春시방천촌에서거행됐습니다 G12 珲春울란호투고속도로방천珲春구간건설일꾼들은가을철시공황금기를다잡고대상건설진척을전력으로추동하고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말리국도를달리며한마음으로산하를향해나아가 G331 가장아름다운변경도로길림신강두곳쌍방향자가운전활동마무리식이그늘의珲春시방천촌에서거행됐습니다길림신강두성자치구의문화관광부문대표자가운전차대성원들이두만강변에모여말리에걸친이번변경자가운전여행이원만하게마무리되는순간을함께목격했습니다의식당일방천촌은열기로차넘쳤습니다연변특색무용이활동의막을열었고두지역대표들이차례로축사를전하고서로축복의뜻을담은선물을교환했습니다자동차동호인대표들은차량행렬깃발에서명하며기념사진을남겼고기념패를수령하고함께사진을찍으며방천에서만난잊지못할순간을기록했습니다 G331 은지리적의의에서의경관도로일뿐만아니라길림신강두지역을연결하는우정의통로이기도합니다연변의5개변경현시가모두이도로를통해연결되어있으며풍경구와대외개방동산구가구슬를꿰듯하나로이어져길림변경풍모와민족풍정을보여주는핵심문화관광회랑입니다차량행렬은 G331 연변구간을달리며변경의아름다운풍경을감상하고몰입식으로민속의매력을깊이체험하면서가는곳마다전진하고가는곳마다선전보급해도마하는사람들이연변을알고찾아오며사랑하도록했습니다이번활동은길림신강두성자치구의문화관광부문이각각자가운전차대를조직해길림지반과신강알타이에서각각출발한뒤 G331 국도를따라서로를향해이동하는방식으로진행됐습니다이번활동을통해두지역은 G331 국도연선의문화관광자원을깊이발굴하고변경자가운전문화관광브랜드를널리알리며길림과신강두지역을넘는문화관광협동연동을심화했습니다말리국도를달리며한마음으로산하를향해나아가 G331 가장아름다운변경도로길림신강두곳쌍방향자가운전활동은자가운전애호가들이 G331 연변구간의변경풍경과민속풍정을깊이체험하도록했을뿐만아니라연변 G331 연선문화관광자원을가일층선전해방천촌두만강변경풍경등연변풍경구의지명도를높여길림신강두지역의자가운전여행애호가들에게교류플랫폼을마련해줬습니다다음소식입니다가을철시공황금기를다잡고도 G12 珲春울란호투고속도로방천珲春구간건설일꾼들은요리한조건을적극활용해대상건설진척을전력으로다그치고있습니다 G12 珲春울란호투고속도로방천珲春구간공사작업구간시공현장에서각종시공장비와대형운송차량들이분주히오가고있었습니다 G12 珲春울란호투고속도로방천珲春구간은국가14차5개년계획흥변부민변강안전공고의관건적인교통공정입니다그중공사작업구간은총길이가 13.2km 로남쪽대두천에서시작해북쪽맹령까지이어지며경신진과반석진의세개행정촌을가로지납니다대상은두만강과이따에있고동부호랑이표범국가공원과두만강국가삼림공원을관통하며국가급자연보호의위치에있어시공임무가무겁고생태환경보호표준도엄격합니다대상부에서는 시공 기율을 역 배치하고 주의도를 걸고 작업하며 자원 배치를 최소화하고 24시간 중단 없이 시공하면서 황금 시공기를 단단히 다잡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은 세멘트 말뚝 16만 메터, 말뚝 기초 158개를 완수했고 교과 기둥 첫 공정도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또 주체구역 벌목과 경작지 표층 정리 작업을 전부 마무리됐고 연약토 굴착 및 치환 매립은 80%, T형보 제작량은 90%, 박스 암거 제작은 67% 완성됐으며 세계 박스 암거는 이미 설치를 마쳤습니다. 소식입니다. 올들어 훈촌시에서는 문화기증 보급 문화혜민 공정을 착실히 추진하고 훈촌해란문화예술봉사유한회사를 조직해 향진촌 마을에서 년간 총 23회 공연을 완료해 완성률을 100% 달성했습니다. 그중 변경촌에서 16회, 빈곤해탈촌에서 7회 공연을 진행해 성주 지정 공연 임무를 원만히 완수했으며 문화혜민공정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훈촌시 문화기층 보급 문화혜민공정은 선으로 영안진, 경신진, 밀강향, 하다문향, 양포만족향, 삼가자만족향 등 6개 향진에 진입해 23개 행정촌을 피복했습니다. 공연 절목에는 조선족, 만족 등 민족문화 요소가 융합됐으며 내용은 건전하고 진취적이며 시대적 특색이 뚜렷했습니다. 또 중화의 우수 전통 문화를 계속 발행하는 데 중점을 두는 한편 훈촌의 다민족 집고 및 변경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돌출하면서 우수한 문예 절목을 변경촌, 빈곤 해탈촌 군중들의 집 문 앞까지 전달해 기층 군중들의 정신문화 생활을 풍부하게 함으로써 흥변부민의 문화 역량을 결집했습니다. 이와 함께 G331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의 문화 관광 융합 발전과 연계해 훈촌 변경문화 관광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높였습니다. 앞으로 훈촌시에서는 공연대학 건설과 내용 심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문화기층 보급 문화혜민 공정의 질적 향상과 증효를 추동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 투쟁을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추진하고 단서 레번 경로를 갈증 넓히며 군중 예방, 군중 치망을 촘촘히 하고자 연일 양포 변경 파출소에서는 관할 구역에 실제 입각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방위적이고 다각도로 집중 선전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전민이 참여하고 폭력배 악세력 범죄를 공동으로 타격하는 농후한 분위기를 전력으로 조성했습니다. 진지 선전을 잘하는 기초상에서 양포 변경 파출소에서는 민경을 조직해 군중들의 집에 진입해 집집마다 선전장을 발급하며 군중을 대상으로 고발 범위, 장려 정책과 보호 조치를 선전 강연하고 전형적 사례와 결부해 사건으로 법을 해석함으로써 모두가 법에 의거해 이성적으로 요구를 표달하도록 인도하고 폭력배 악세력 관련 및 각종 위법 범죄 단서를 적극 고발, 적발하도록 권장했습니다. 민경들은 또 관할구역 경민 위챗 채팅그룹, 촌사업 채팅그룹 등 온라인 플랫폼에 의탁해 관련 정책 해독을 제때 전달하고 민경을 배치해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군중의 자문에 호응하게 함으로써 선전 내용의 정밀 송달, 고발 경로의 원활함을 확보해 선전의 시효성과 복사면을 효과적으로 확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촌시 당위 통전부는 그날의 훈촌시 위생건강국과 연합으로 2026년 의료 하향 활동을 전개해 변경마을 주민들의 진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의료 혜택 봉사의 마지막 1km를 개통했습니다. 삼가자 만족향 사타자촌 활동 현장에서 의료 인원은 초민들에게 여러 가지 무료 기초 건강검진 사항을 제공하고 흔한 질환과 만성병 문진 진료를 세심하게 전개하며 전문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현장에서 건강선전 책자와 상용 가정약품을 발급해 군중들의 가정용 약품 수요를 해결했습니다. 이번 의료 하향 활동은 중점적으로 향진 귀국 화교, 화교 가족, 해외 로무 가정에 유재된 교인, 아동 및 기타 진료가 필요한 기층 군중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무료 기본 진료, 건강검진 및 위생 지식 보급 봉사를 제공해 모두의 획득감과 행복감을 높였습니다. 다음, 그날의 훈촌시 제육소학교 당원, 단원교사 및 소선대원 대표들은 훈촌시 제1실험소학교에 진입해 공동으로 학교 간 교류 실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활동에서 훈촌시 제육소학교 사생들은 도보 연학의 방식으로 훈촌시 제1실험소학교에 도착해 문화회랑 홍성규 체험관을 참관하며 다원적 문화의 매력을 몰입식으로 느꼈습니다. 미식 실천 환절에서는 두 학교 학생들이 함께 조우를 편성해 협력하면서 김밥을 만들었고 노동을 통해 우정을 돈독히 했습니다. 또한 제육소학교 학생들은 제1실험소학교 학생들에게 경극 건보와 서예를 융합한 맞춤형 부채를 선물해 국수를 매개로 문화 상호 교류의 우정 교량을 구축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삼림초원방화멸화조례, 길림성 삼림방화조례, 길림성 인민정부 삼림방화명령 관련 규정에 따라 훈춘시는 가을철 삼림고위험화재기에 진입했습니다. 아래 상세한 내용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중노도 삼국 접경지대에 위치한 변경통상구 도시 훈춘은 삼색으로 변경의 고품질 발전의 세화폭을 그려나가고 홍색 문화 자원을 깊이 발굴하여 수변 혁명의 불씨를 이어가며 녹색 생태 바탕색을 수호해 변경 발전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푸른색 개방 기회를 틀어지고 바다를 향해 강대해지는 사명을 실천하고 있는데 이는 홍색으로 혼을 주조하고 특색으로 에너지를 부여하며 푸른색으로 도시를 흥성시키는 독특한 흥변 부민의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아래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의 보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위풍당당한 국경 땅에 전해지는 불꽃, 진실된 홍색 정서가 변경을 적십니다. 홍색은 훈춘의 정신적 바탕색이자 변경을 수호하고 영토를 지키며 마음과 역량을 응집한 핵심 자원입니다. 농후한 혁명적 내포를 지닌 변경의 땅으로서 훈춘은 줄곧 지역 내 홍색 문화 자원을 깊이 발굴 활용하며 변경의 홍색 뿌리를 정성껏 지켜왔습니다. 이와 함께 홍색 자원을 핵심 중추로 삼아 점들을 선으로 잇고 선들을 면으로 연결하면서 홍색 문화관광 체계의 품질을 제고했습니다. 항일 연군의 길을 다시 걷기, 변경의 홍색 연구 학습, 수변 정신 선전 등 특색 브랜드 로선을 정성껏 구축하고 홍색 연구 학습 복합체를 혁신적으로 출범해 잠자던 홍색 자원이 살아나게 하고 농후한 홍색 정신이 전해지게 해 변강 발전에 굳건히 깨뜨릴 수 없는 홍색의 힘을 응집시켰습니다. 홍색 문화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수변 홍색 정신을 계승하는 기초상에서 훈추는 독특한 생태 자질과 통상구 지리적 우세에 입각해 녹색 생태로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 변경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활력을 전면적으로 불러일으켰습니다. 동북 호랑이 표범 국가공원 핵심 구역으로서 훈추는 삼림 피복률이 86%에 달하며 국내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변경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지는 줄곧 생태 우선, 녹색 발전 리념을 견지하고 변경 생태 안전 방어선을 확고히 수호해 왔습니다. 우수한 녹색 생태 자원에 의거해 생태 문화 관광, 삼림 양색, 녹색 농업 등 친환경 산업을 힘껏 육성하고 있습니다. 생태 연구 학습, 습지 관광, 호랑이 표범 과학 보급 등 다원화된 녹색 문화 관광 업태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생태 자원 우세를 체계적으로 산업 우세, 경제 우세로 전환시켜 푸른 산, 푸른 물이 변경의 영속적인 발전과 군중의 증수 치부의 가장 아름다운 바탕색으로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푸른색은 훈춘의 개방 상징이자 바다를 향해 강대해지는 핵심 동력입니다. 국가 인류 개방 통상구의 핵심 우세를 빌어 훈춘은 중노조 접경의 독특한 지리적 위치에 입각해 다국 라메 시장을 깊이 개척하고 통상구의 푸른 개방 경제를 힘껏 크고 강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지는 또 러시아 원동 해역과 민접한 뛰어난 지리적 우세를 살려 전국 핵심 러시아 활개 수입 집산 통상구를 구축하고 버섯 창고 비장, 입경 림시 양식, 정밀 가공, 전국 분배의 전사슬 다국 해산물 산업 체계를 구축해 훈춘 킹크랩을 전국의 이름난 특색 푸른 산업 IP로 만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훈춘은 냉동 물류, 버섯 가공, 다국 무역 등 부대 체계를 끊임없이 완벽화하며 푸른 개방 통로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연변 항공 통상구에서는 광동, 향항, 오문, 대만으로 통하는 전용 화물기 항로가 새로 개통되었는데 활개가 5시간 만에 향항에 도착하게 되어 해산물, 농산물의 다국 수출입 통로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통상구 개방 우세에 의거해 문화관광 산업과 연계하여 통상구 산업무역, 해산물 체험, 변경관광 융합업태를 혁신적으로 구축해 고수준의 푸른 개방으로 산업 승격, 도시 품질 제고, 변방 군중 증수 치부를 이끌어 통상구가 진정으로 대외 개방의 창구이자 흥변 부민의 엔진으로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훈춘은 혁명 정신을 인도로 민족 단계를 중추로 삼아 홍색 문화 관광, 녹색 생태, 푸른색 통상구가 심층으로 에너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동하며 자원 우세를 고품질 발전 우세로 절실히 전환시키고 있는데 이는 혁명 로구역, 변경 새도시가 새시대 수변 및 영토 수호, 흥변 부민의 려정에서 활기찬 생명력을 발산하며 변강 지역의 고품질 발전이라는 새로운 성과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2026년 전시 가을철 삼림방화기는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그중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삼림 고위험 화재기입니다.

0: 삼림방화기간 전시 삼림방화구역 내에서는 야외 불사용이 금지됩니다. 삼림방화기간 각 향진정부, 근해가도, 림장, 림구촌민위원회에서는 삼림화재위험예비경보 대응 방안을 엄격히 집행하고 삼림화재 예방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림구에 진입하는 모든 인원은 자각적으로 삼림방화검사소와 순찰 인원의 검사 교육을 받아야 하며 삼림방화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고 불시나 인화성, 폭발성 물품을 휴대하는 것을 엄금하며 흡연, 야외 취사, 불을 피워 난방하기, 성묘하며 종이를 태우는 등 규정에 어긋나는 불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삼림화재를 일으킬 경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합니다. 각 향진 인민정부, 근해가도, 림업, 응급, 훈춘림업유안회사 등 부문에서는 삼림방화기간 24시간 당직 및 지도일꾼 인솔 제도를 실시하고 화재 상황을 적시에 정확하게 처리 보고해 정보가 원활하게 통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삼림 화재를 은폐 보고하거나 늦게 보고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허위로 조작하거나 무단으로 자리를 리탈한 단위, 인원 및 책임이 있는 지도일꾼에 대해서는 규정과 규율에 따라 책임을 추궁하고 문책합니다. 각 향진 인민정부, 가도판사처에서는 삼림방화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중점 지역에 방화기 방화선전 표어를 걸고 삼림방화 법규, 규정 및 관리 제도에 대한 선전 교육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해 광범한 간부 군중들이 법을 알고 리해하며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산불 진화 명령을 받은 모든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즉시 지정된 장소에 도착해 산불 진화에 참가해야 하며 거부하거나 지연해서는 안 됩니다. 광범한 인민 군중들은 삼림화재 상황을 발견할 경우 즉시 12119 삼림화재 신고 전화로 신고해야 합니다. 영안진 사원자촌 사과배 가수원에 들어서서 멀리 바라보면 산과 들에 가득한 과일 나무마다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고 작업자들은 과수원 사이를 오가며 능숙한 동작으로 과일을 따고 있습니다. 허씨네 과수원의 면적이 100무에 달하며 사과배 나무 3천여 그루를 재배하고 있는데 올해 총 생산량은 30만 근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집중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과배가 상자에 포장되어 창고에 입고된 채 판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안진 관문천 과파파 채집원에서도 풍년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품종의 사과가 가지마다 주렁주렁 달렸고 온통 붉게 물들었습니다. 과수원에는 과농들이 바쁘게 일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과일을 따러 온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수원 책임자에 따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한 경영 모식으로 단행과 운영하면서 일정 규모의 팬층을 확보해 수확한 과일의 일부는 현지 시장에 공급하고 일부는 전자상거래 류통 경로를 통해 전국 각지로 판매하고 있는데 다양한 판매 방식은 판로를 효과적으로 넓혔습니다. 근년래 훈춘시 영안진에서는 산업 배치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농업 기초 시설을 보완하며 시설 농업, 특색 재배 등 효율성이 높은 농업 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정책 인도, 기술 지원, 브랜드 육성을 통해 농민들의 증수 치부 경로를 끊임없이 넓혀 특색 산업이 향촌 진흥을 추동하는 강력한 동력이 되도록 함으로써 농업이 강하고 농촌이 아름다우며 농민이 부유해지는 아름다운 화폭을 힘써 그려나아가고 있습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약 섭씨 8.5도로 동기 대비 0.9도 높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변동폭이 비교적 크며 13일부터 기온이 뚜렷하게 떨어지고 14일부터 16일까지 아침 최저 기온은 섭씨 영하 4도에서 2도가 되며 16일부터 기온이 오르다가 18일에 다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강수량은 8에서 12mm로 동기 대비 4mm 많습니다. 이에 훈춘시 기상 부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로면이 미끄러워지는 데다 최근 아침에는 안개가 쉽게 발생하므로 교통 관리를 강화하고 차량 운전자와 행인은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각 향진에서는 유리한 날씨를 다잡고 가을거지 진도를 앞당기며 이미 수확한 곡물, 가을 채소의 방우, 건조, 저장 작업을 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시설 농업 관리를 강화해 비닐하우스 채소의 동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14일부터 17일에는 산림 화재 위험 기상 등급이 높아지고, 특히 14일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므로 방풍 방화 사업을 잘해야 하며 야외에서 불을 사용하는 것을 엄금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는 기온 변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시 농촌 군중들은 날씨 변화에 따라 적시에 옷을 증감해 감기와 심뇌혈관 등 질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이맘때 계절에는 공기는 차갑지만 낮 동안에 맑은 하늘이 펼쳐지면 활동하시기에는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는데요. 역시 가을 날씨는 좀 쌀쌀하더라도 쾌청하고 산뜻한 날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용에 가벼운 산책하시면서 고즈넉한 늦가을의 정취 만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날이 맑을 때에는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산불 조심은 물론이고요. 건강을 생각해서 충분한 수분 섭취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촌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기온은 14도. 춘화 최저 기온은 7도, 최고 기온은 13도. 하담은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기온은 15도. 양포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기온은 15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기온은 14도. 경신 최저 기온은 11도, 최고 기온은 14도. 반석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기온은 15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기온은 15도. 영안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기온은 15도. 밀강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기온은 14도. 방천 최저 기온은 11도, 최고 기온은 14도.